0: 이 친구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 렛츠고. 오, 헤이
0: 강고양이 씨.
2: 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 강고양이 씨?
1: 미안.
2: 아, 이거 하나
1: 잘 걸리는 거야.